0: 你怎么会在这儿？我为什么不能在这里？是你破了我的阵。
1: 独眼跛足山人所创的怪兽七杀阵，难道只有你会用不成？
0: 你想怎样？我今天要用你的人头祭祀我公公在天之英灵。樊梨花，你太过分了！毕竟你父亲从小将你许配于我，你却背负令嫁阵也就罢了，你要县官投敌引狼入室这也罢了，难道今日？
1: 你要杀你前夫不成吗？
0: 哼，刚才你喊出的那些都是你自己的一厢情愿，这我不跟你说。可你为人奸诈，心术不正，三番五次毁我名节，这我也不跟你说。但是你为满足自己的狼子野心，置国家利益而不顾，置黎民百姓的疾苦而不顾，与叔宝同狼狈为奸，兴兵造反，背叛朝廷，这可是罪大恶极，天地不容了。
1: 你这个贱人！
0: 你究竟想怎样？
1: 替天行道。不过，我暂且给你一个机会，只要你肯下马投降，我可以禀报皇上免你一死。哼，
0: 你就别再做梦了啊！
1: 看来天堂有路你不走，那我今天就把你这个败类送到地狱去。
0: 如此大言不惭，那就看有没有这个本事了。
2: 那就试试看吧，先给你一个小小的教训，看好你的手指。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